0: 어딘데 지우냐? 뭐 진다 참지가야 고난수 답이지가 조선대 씨 어딘데 지우냐? 뭐 진다 참지가야 고난수 답이지가 조선대 씨 또
1: 쇼파 때문에 쇼파 때문에 또 냠도 미스부도
0: 오늘
1: 아 리샤
0: 다 이제 응을 다 이제 내 사는 걸
1: 아알
0: 안 제일 다 된다 진대 구별 말
1: 아알
0: 진대 구별다 쇼부채 다 진대 주변하는 사람 누구세
1: 아
2: 这些身披黑白礼服的精灵，时而轻薄浅滩，时而溪水追逐，为这片高原湿地增添了无限生机。在当地人心中，黑颈鹤是吉祥的使者，承载着人们对自然的向往与敬畏。而在淡曾老人的眼里，他们更是离家远行的孩子。每年冬季，
0: 当鹤影如期划过天际，落回这片熟悉的湿地，于他而言便是一场值得期待的团圆。布拉克拉罗尼舒拉子，这中途打军车，前途亚地，在军在肯定是天气，这恰那。你妈那是些搞不习惯。啊啊。这克拉斯呢？他这呢，土车的就是他那来来往，西罗他来来往了吧？这贵族都拿了呀，他这俺来这他搞错了。 中东美军军部，现在他所属哪了呀？所属民军这个地方，他中东西这些，他所属哪了呀？这里呀，你人就看了八路图的，
1: 啊，是西。

0: 黑颈鹤正式当选拉萨市市鸟，这不仅是一张鲜活的生态名片，更是拉萨推动人与自然和谐共生的生动体现。 随着黑颈鹤越来越多，鹤爸也越发忙碌，除了日常巡护外，他还当起了黑颈鹤的冬季营养师，确保他们安然越冬。
1: 大婶，你中午给的住住了干起了呗？住了。哎，热了。哦，住三亚的三级热了。啊，三级热的了，养鸡，哦，住的你几热了？住了。
2: 안지
1: 파라
2: 주
1: 때문에
2: 쉬는 거래.
1: 아, 네.
2: 봤어요.
1: 저도 뜻 가시는 거래.
2: 아, 네. 봤어요.